0: 艺术是一场感恩，是对苍茫天地的感恩。穹顶之下，一片片飘落的阳光下面，是生命，是活着，是欢聚。古典就是生命的节奏，纳格拉鼓意味着新一天的来临。新疆伊犁州伊宁市克伯克于兹乡，薄雾还没有散去，亚库福老人的清晨就从第一缕阳光洒进院落开始。年过八十的玉素府江亚库福老人，生活在伊宁市克伯克于兹乡，是国家级的纳格拉鼓传承人。纳格拉鼓是维吾尔族鼓吹乐中必不可少的乐器，自幼学习纳格拉鼓的玉素府江老人早已经成为一代鼓王，门下弟子众多。
1: 纳格拉사자진 영 부른 타이다 보가 무지가 머리 나그라 오존 카네 알스네 오 아랍스탄데 타이다 보가 오늘 그 우리 아가님을 소중히 만데 아셔 타이다 보도 탈칼감 약가 이제 개가 왔을 때 무슨 틀림이 özgürlük 파가도 고친 아랍지가 오차 çıkmaydı 오시금 먹감이 시가 있만데 Biz aşı 13 gün mukam bu işi İtman'a bizim ustazlarımız, evlatlarımız. 13 gün mukam bu işi aşı nakşılar kırgızıp, nabırda kırgızlarına mani begen.
0: Jin tian, Yu Su Fu Jiang lao ren yao qu tan fang di zi Xu He Lai Ti. Yin wei Xu He Lai Ti yu dao le yi ge nan ti.许克莱提是伊宁县小有名气的民间艺人，也是玉素府江最喜爱的一个徒弟。许克莱提希望能够亲手做一支纳格拉鼓，在几天后的演出中演奏它。但做鼓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需要娴熟高超的铸铁工艺以及足够的耐心。
1: Yani yenmişsin akıllı hani bir iş var.

0: 艺术是一场感恩，是对苍茫天地的感恩。穹顶之下，一片片飘落的阳光下面，是生命，是活着，是欢聚。年过八十的玉素府江亚库福老人，生活在伊宁市克伯克于兹乡，是国家级的纳格拉鼓传承人。纳格拉鼓是维吾尔族鼓吹乐中必不可少的乐器。自幼学习纳格拉鼓的玉素府江老人，早已经成为一代鼓王，门下弟子众多。
1: 纳格拉사사진 영 부름 패자 보가 무지까 뭐 좀 나그라 우선 카네 알스네 뭐 아르비스탄데 패자 보가 어느 거 우야 그러면 서점을 좀 안 돼 알스에도 패자 보도 달칼감 비약가 비약가가 왔을 때 무슨 틀림을 으스그룹 파가라고 전 아르비가 오차 치마이도 오이시카 모카문 이시가 이시마비 Biz aşı 13 mukam boşu İpman'a bizim ustazlarımız, evlatlarımız. 13 mukam boşu aşı nakşılar kırgızıp, Nagır'da kaçlarca menübe gel.
0: Jintian, Yüsu Fujang 老人要去探访弟子许克莱提，因为许克莱提遇到了一个难题。许克莱提是伊宁县小有名气的民间艺人，也是玉素府江最喜爱的一个徒弟。许克莱提希望能够亲手做一支纳格拉鼓，在几天后的演出中演奏它。但做鼓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需要娴熟高超的铸铁工艺以及足够的耐心。
1: Ama aşırı kanı çırp çırp çırp kırmak çok.

0: 穹顶之下，一片片飘落的阳光下面，是生命，是活着，是欢聚。古典就是生命的节奏，纳格拉鼓意味着新一天的来临。新疆伊犁州伊宁市克伯克于兹乡，薄雾还没有散去，亚库福老人的清晨就从第一缕阳光洒进院落开始。
1: 哇，这个好，这家是个很好做。刚才说那个，我本来是跟刚才说的那个好做法，那后来那呢？我说好做，多少个月嘛，这个是干什么？我拿个那个好好做吧。옷 가르쳐 막 공부들한테 가르쳐봐야 하니 매일 가르쳐가니까 아니 그만이 실력은 나고 있으면 더 고글하세요 아니 그만 있으면 다 가르쳐 뭐 없다 보사 없다 보면 다 고이사만 해 뭐 나머지 아니 뭐 다 고이사 되겠나
0: 年过八十的玉素府江亚库福老人，生活在伊宁市克伯克于兹乡，是国家级的纳格拉鼓传承人。纳格拉鼓是维吾尔族鼓吹乐中必不可少的乐器。自幼学习纳格拉鼓的玉素府江老人，早已经成为一代鼓王，门下弟子众多。
1: 纳格拉，사사진 영부름 배다보가 무지가 뭐 나그라 우든 카네 알스네 오 아르비스탄데 배다보가 어느 거 우야그놈을 쓰지면 좀 안 돼 아시아도 배다보로 달콜감 약가 내게가 왔던 무슨 틀림없이 의식을 파가지고 전 아르비가 오차 치마이도 오시컴 먹감는 이시가 이시만데 Biz aşı 13 gün mukam bu için etmanga bizim ustazlarımız, evlatlarımız. 13 gün mukam bu için aşı nakşılar kırgızıp, nakırda kaklayken beni beken.
0: Bugün, 今天玉素府江老人要去探访弟子许和来提，因为许和来提遇到了一个难题。许克莱提是伊宁县小有名气的民间艺人，也是玉素府江最喜爱的一个徒弟。许克莱提希望能够亲手做一支纳格拉鼓，在几天后的演出中演奏它。但做鼓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需要娴熟高超的铸铁工艺以及足够的耐心。玉素府江老人发现了这只新鼓致命的问题，因为工艺粗糙，音色大打折扣，完全没有挽回的余地。而办法只有一个，打碎新鼓，回到熔炉，重铸鼓身。对任何人而言，打碎重做都需要巨大的勇气与挑战，更何况一位演奏纳格拉鼓的艺人。可是无论艺术还是工艺，都需要经得起失败的考验。十里八乡已经没有铸铁的师傅可以锻造纳格拉鼓， 别无选择，许可莱提只能靠自己来实现这个愿望。火焰的高温把失败的纳格拉谷彻底融化，又让滚烫的铁水注入新的模具。许克莱提期待着努力可以换来奇迹，就像他当初学习纳格拉谷时一样，唯一不缺的就是坚持与耐心。